0: 冲锋。这21-16，他们组合金元昊和徐承宰啊拿到了第一局的胜利。
1: 붙일 건지 거기서 이제 뭐 연결 동작들이 들어가야 돼. 툭툭 하고 밋밋하게 들어온 드라이브들은 눌러주고 눌러주고 다시 올라오게 만들.
2: 야 여기 좀 잘 나갔다. 낮은 것도 낮아야 된다. 낮은 거 낮아. 다 낮아하고 낮은 거 낮아야 돼. 치고 들어가는 거 좋아. 건우야 치고 들어가는 거 좋은데 밑에서 치고 들어가는 거 조금 밑에 치고 밑에 밑에라고 생각하면 그냥 낮아. 그러니까 낮은 게 높게 뜨지 않으나 확 치고 들어간다.
0: 接下来双方第二局，两队组合也交换场地。这个球丝线没有喊出界，韩国组合选择挑战。